라더면도 되네 똥똥 치지 되네 손동 원부 용하세 되네 이 면도 원문자기 빌 표조도 하세 되네 이 룰로 수서치 양 보수서치 슈어 요건치 되네 양 게스틱이 나서 요건라 어디 겔미나 약보 요과세 되네 버납샤세 버납샤 미나 모디 약보 요과세 되네 이 참바체 되네 룰버체 양 룽네체 되네 샴도랑 어디 기필미나 약보 요과세 양볼 이네로 양 주문나 차와세 Tene searching me do tene searching guesti ki pila mina mati yakpo yokasya tene oti kabla tene tushing se tene teaching tene teaching me do ki tima mina mati shimbo yokasya tene I wagi lungs ki pila mina mati yakpo yokasya tene I mandala yang ujir piti wi tene loto gya ne che piti shanma rang oti gya mina mati yakpo yokasya piti shanma wagi zu wi tene chagila yela mala tangna ki pila mina mati yakpo yokasya tene ne nila samba chawa samba mina mati ju chen che tene zu la yakpo yokasya tene wagi shal tema chichi tene samba sa chewa mina mati kha chemo yokasya tene dang tene ki tuile